0: 아야, 야야야야. 홀려, 로벤. 아이야, 뭐야? 왜? 이거 뭐 문화래야?
1: 또 안 보여.
0: 우리 자네 뭐하나 봐?
1: 뭘?
0: 니 뭐하고, 뭐하고, 육기 울어?
1: 니 교미야.
0: 이거 맞지? 니 태양규. 아이고! 러시아야! 쟤용 절거만 좀 놓고, 쟤용 절거 놓고, 하이!
1: 아이고, 미야.
0: 하이, 인랑석, 라이. 手又痛，脚又冤，鼻哥机会就撞到扁，头壳机会就冚到穿。唉，你真正系冇阴功啦！你咁都将我可怜？喂，我一心嚟探你，点解你对我黑口黑面噶？啊，阿妹，妹啊，倾下。